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1: 네, 잘 지냈어요. 나영 씨도 잘 지냈어요?
0: 좀 바빴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1: 네, 잘 지냈어요. 나영 씨도 잘 지냈어요?
0: 좀 바빴어요.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0: 안녕히 계세요.
1: 안녕히 가세요. 또 만나요. 안녕히 가세요. 또 만나요.
0: 네, 안녕히 가세요.
1: 안녕히 가세요. 또 만나요.
0: 네, 안녕히 가세요. 미안합니다.
1: 괜찮아요.
0: 미안합니다.
1: 괜찮아요.
2: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봐. 다음에 봐. 다음에 봐. 다음에 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0: 안녕히 계세요.
1: 안녕히 가세요. 또 만나요. 안녕히 가세요. 또 만나요.
0: 네, 안녕히 가세요.
1: 안녕히 가세요. 또 만나요.
0: 네, 안녕히 가세요. 미안합니다.
1: 괜찮아요.
0: 미안합니다.
1: 괜찮아요.
2: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봐. 다음에 봐. 다음에 봐. 다음에 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3: คุณผู้ชมครับทั้งหมดนี้คือเรื่องราวของภาษาเกาหลีง่ายๆนะครับกับฮันกูกออันยองในวันนี้นะครับวันนี้หมดเวลาของรายการเราอีกแล้วแหละครับครั้งหน้าอาจารย์บอลจะมาสอนอะไรดีๆแบบนี้อีกก็ต้องรอติดตามกันได้กับผมตูนวรัตคนเดิมนะครับวันนี้ต้องขอตัวลาไปก่อนขอบคุณทุกการติดตามชมและสวัสดีครับ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1: 네, 잘 지냈어요. 나영 씨도 잘 지냈어요?
0: 좀 바빴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1: 네, 잘 지냈어요. 나영 씨도 잘 지냈어요?
0: 좀 바빴어요.
2: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0: 안녕히 계세요.
1: 안녕히 가세요. 또 만나요. 안녕히 가세요. 또 만나요.
0: 네, 안녕히 가세요.
1: 안녕히 가세요. 또 만나요.
0: 네, 안녕히 가세요. 미안합니다.
1: 괜찮아요.
0: 미안합니다.
1: 괜찮아요.
2: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봐. 다음에 봐. 다음에 봐. 다음에 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1: 네, 잘 지냈어요. 나영 씨도 잘 지냈어요?
0: 좀 바빴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히 계세요.
1: 안녕히 가세요. 또 만나요. 안녕히 가세요. 또 만나요.
0: 네, 안녕히 가세요.
1: 안녕히 가세요. 또 만나요.
0: 네, 안녕히 가세요. 미안합니다.
1: 괜찮아요.
0: 미안합니다.
1: 괜찮아요.
2: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봐. 다음에 봐. 다음에 봐. 다음에 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